깨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닥 청소하고 아기 재우며 듣고 있어요. 왜 집안에는 할 게 항상 있는 걸까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기 맡기고 몇 시간 쉬어보려 합니다. 예, 며칠 미뤄둔 집안일은 왜 한꺼번에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화장실 청소에 이유식 만들고 이불 빨래까지 어제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래도 힘들다고 신랑이 감바스 대학까지 해줬다니 맛있는 저녁으로 조금은 위로가 됐겠습니다. 낮에 힘들었는데 아기가 또 밤에 제대로 안 잤으면 오늘 많이 피곤하겠는데요. 아침부터 또 청소하고 아기 재우고 있다니 오늘은 정말 몇 시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는 시간 꼭 필요해 보이네요. 집안일 잠깐 미뤄둬도 되니까 오늘 아기 맡기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쉬면서 피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아직 바람은 차지만 작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청 사연란 마감은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얼른 다녀가 주세요.

네, 청해 주셨던 모든 신청곡 다 보내드렸고요. 비주맘님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막 신청곡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제가 선곡을 해놨던 아이돌 발라드 곡 세 곡 듣고 비주맘님 노래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남미 쪽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연히 이 영상을 보다가 콜롬비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가서 방탄소년단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의미 없이 그 했었던 그런 말인데 해외 공연가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콜롬비아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재밌더라고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계시고요. 방탄소년단의 전하지 못한 진심,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a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백예린의 산책,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한 올해 모두 행복해져라 청해 주셨습니다. 연휴 내내 조심한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원치 않게 코맹맹이로 비음 목소리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곡이 늦으셨는데 연휴 끝나고 나면 확실히 회사 업무 많이 밀려 있어서 바쁘죠. 정신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휴 동안에 조심했는데 감기가 걸리고 말았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가 더 쉽지가 않은데요. 코맹맹이 비음소리 난다니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그래도 무리해서 일상 보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따뜻한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몸 잘 돌보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초기에 잘 쉬어주는 거 제일이니까요. 비주맘도 얼른 컨디션 되찾고 하늘에서 듣는 동안만큼은 잠시 좀 편하게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곡 사연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이에요.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전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사연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 주셨어요. 박지윤의 환상 에이핑크의 네가 손짓 해주면 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고 낮에는 아직 따뜻해서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이런 환절기에 몸이 계절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감기나 컨디션 관리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옷차림도 아침 저녁 기온에 맞춰서 잘 챙기고요.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을 건강하게 즐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한우로스와 함께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흘간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가 끝났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주는 왠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죠. 3일만 잘 보내면 또 금요일부터 한글날 포함한 연휴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요. 짧게 느껴지는 한 주인 만큼 오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연휴 뒤 첫날이라 몸은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기분만큼은 산뜻하게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웃을 일 많이 만나면서 기분 좋게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아침 근무가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에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루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짬이에요. 네, 오늘 아침은 터보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는 3일밖에 방송이 없어서 오늘만 터보오빠 방송이고 내일부터는 또 우스님께서 함께 해주시네요. 네, 휴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좋으신데 또 휴일이 많은 만큼 일도 많으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곡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저도 이번 주는 내내 바쁠 예정입니다. 휴일 동안도 내내 대청소 정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방송 끝나자마자 목욕탕을 좀 갔다 와서 거실에 있는 욕실도 마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오른손 엄지손가락

내가 욱신거려서 오늘 뭘 할 수가 없네요.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자, 두 곡 다 준비했어요. 마치 눈이 안 보여. 이칠사의 나홀로 집에 케빈 없는 케빈.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네, 준비를 해봤고요. 산오리의 소주 두 병. 우리 국수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두 병이 누구에게는 치사랑이고, 누구에게는 적당량이고, 누구에게는 시작이 반인 그런 양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모임을 가지면 소주 두 병은 시켜놓고 출발하는 두 병이죠. 자, 재밌는 노래예요. 인생이 비유한 소주 두 병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에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2를 시작했는데 제가 1차 예선을 방청하고 왔잖아요. 물론 어제는 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8명 예선자를 봤는데요. 그 중에 2명이 나왔으니까 아직 6명이 남아있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감독님이 한 번씩은 다 잡아준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나오겠죠. 편집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3차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또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들의 발라드는. 아, 여튼 현장에서 듣는 거랑 또 집에서 듣는 거랑 다르고 또 본 그 현장에서 이야기가 한 명당 30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편집이 확실히 많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챙겨보시기 바래요. 자,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쩌미님. 3일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3일 연휴 중에 이틀은 집안 정리를 했어요. 여름 옷도 다 집어넣었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입는 옷들 빼고는 다 집어넣었고, 좀 두꺼운 옷들은 또 미리 꺼내놓고, 또 빨래 해야 될 옷들은 또 빨고, 또 청소하면서 이불도 한 번씩 다 빨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을 안 썼었는데 안방 화장실도 네, 다 청소하고 이제 거실 욕실만 남았는데 손이 지금 욱신거려갖고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네, 여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대청소 완전 대청소 분위기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급한 거 아니니까 뭐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요. 전 집콕했습니다. 나가기도 싫고 해서 집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유증도 없었고요. 쉬는 날 뒤 출근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많이 쉬면 또 일거리가 항상 그만큼 쌓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네, 오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최유리의 각자의 길, 임가영의 우린 다시, 보람이유의 나를 건 미래의 우린 이라는 곡까지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늘 언제나 편안하고 네, 평안한 하루들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 언니,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언니가 왔어요. 오늘도 방송 또 방송 여러 개 달고 오셨어요? 아니요. 내지는 우리 애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저 방송 끝나고 목욕탕 가려고요.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며칠 동안 집안일을 계속했더니 온몸이 쑤셔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좀 갔다 오려고요. 꼬리인 건가? 못 살아.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아침에 하고 오후에 또 그렇습니다. 오후에도 방송이 있긴 한데 오후에는 천국만 저녁을 아니 밥을 좀 반찬을 해놓고 또 가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오발투 열심히 봤네요. 어제 우리 그 볼 때 마지막 사람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 더 나왔는데 보셨죠? 아 진짜 보다 울 뻔했잖아. 언니 찾기 실패한 다음 주에는 열심히 봐서 찾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 광고판 바로 옆에 있어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 광고판이 너무 환해갖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발 첫 시작을 안 봤는데 어제 첫방 보니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노래 너무 잘하죠. 현장에서 인상 막 쓰면서 부른 그 친구는 진짜 현장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인바다는 방송으로 듣는 게 훨씬 낫고요. 여튼 언니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다 보고 나니 12시 반쯤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마지막 것까지 다 보고 거의 누워서 봤어요. 1시 반에 잠들었어요. 아이고 거기다 오늘 피곤한 몸 이끌고 아들과 같이 제 병원 가려고요. 좀 쉬어야 될 텐데 우리 정이가 또 오발 보느라 두 군데나 가야 되는 네 나으려고 병원 다니다 병 나겠어요. 진짜 병 나겠네. 내가 또 거기다 보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잘 보내봅시다. 언니 화이팅 하시면서 네. 송아의 행복한 날을 2026년 버전으로 준비해드리고요.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황치열의 잔소리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고 올게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네, 힘들겠지만 힘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정이 화이팅!

습관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운동하기로 마음먹으면 처음부터 1시간씩 운동하고 책을 읽기로 하면 하루에 수십 페이지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실천할 수 있지요. 문제는 피곤한 날이에요. 바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습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강조하는 건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반복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의 작은 행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생활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운동을 한 시간씩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라도 돌자. 제가 요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신청곡입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박정현의 꿈에, 박가요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드릴게요. 신청곡 어렵지 않아요. 바쁘시죠? 그러면 메모장에 좋아하는 노래를 쭉 적어두세요. 사연은 없으셔도 돼요. 노래 세 곡씩 잘라서 신청곡 신청하고 노래 세 곡 붙여넣기 해보세요. 방송하는 자키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또 좋은 습관이 되겠죠.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다녀가시면서 M4의 널 위한 멜로디, 김동희의 내일 다시 말해요, 디셈버의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집에서는 뭐예요? 집이라고요? 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왜 집일까요? 놀아요? 네, 전해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오늘 12시부터는 밥씨의 그녀 우리 달빛사랑원님께서 식사 꼭 하시고 오셔야 될 텐데 네 준비하고 계세요. 원래 오늘 10시가요 스타비님 시간이었는데 타비님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일찍 나가셔야 돼서 제가 급하게 왔어요. 자 우리 달빛사랑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고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청소하느라 손이 옥신옥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운동보다 더한 노동을 했네요. 그죠? 오늘 아침 쌀쌀하네요. 어제보다 훅 떨어졌어요. 네, 아침엔 좀 많이 추웠는데 역시 또 해가 뜨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덥다라는 게 아니라 따뜻해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장미님. 감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많이 나아가는데 목이 그렇게 쉰 상태인데도 어제 계속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또 연휴를 보내고 난 후라 우리 와우님도 대청소하느라 바쁘시겠어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에일리의 If You, 니네 요리심장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청소하느라 힘드시겠지만 빨리 끝내고 맛있는 점심도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연휴가 금방 또 시작되잖아요. 주부들한테는 이 연휴가 죄악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연휴만 잘 보내고 나면 평일들이 그러고 나면 또 겨울방학이 오겠죠. 우리 지금 흐르는 곡 그냥 안녕처럼 진짜 안녕하길 바라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제는 그냥 안녕하니 라는 말이 참 중요시 되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의 신청곡 함께 잘 들어요.

이시아님, 뭐해?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꾸게 뭐해? 흐르고 있어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해? 그래요. 연휴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시아님. 저 어제 욕먹었잖아요. 아니, 어제 우리 바오님께서 옛날 노래를 신청을 막 하시길래 제가 80년대, 아니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노래를 좀 틀었거든요. 아니, 옛날 노래 좋잖아요. 제가 7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랬더니 방송 왜 있다구니요. 아니, 지금 노래만 노래야. 옛날 노래도 노래지. 추억도 새로 하고 좋지 않나? 슬펐어요. 노래 신청이나 하면서 그런 말 하면은 진짜 뭘 안 하는데. 본인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꼭 신청도 안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왜 있다고 가겠냐고. 슬픕니다. 나는 나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 온통 써가며 네, 나름 지겨울까봐 이런 노래도 틀고 저런 노래도 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소리 할 때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청하의 곡가 네. 가수가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얘는 누구죠?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할순의 별 크래커의 난 너와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건이가 피처링이네요. 오늘도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겠죠? 모두 준비해드리고 저는 제 선곡으로 올게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친절이 어느 순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는 일로 바뀐다는 거지요.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실망할까봐 무리해서 들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정작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는 고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는 친절뿐 아니라 책임의 경계도 필요합니다. 잘해주는 것과 상대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공에 준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특히 내가 이걸 해주면 그가 참 고마워할 거야 와 같은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오로지 그들의 몫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늦은 편지는 읽지 않을게 라는 곡이고요. 우리 임현이 곡 한 곡 준비했어요. 희재 초에 오늘도 내가 없는 밤 이 곡 듣고요. 월급 통장 통장도 아니고 통장 네, 요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네, 마지막 인사 드리러 나올게요.

노래 순서가 바뀌어버렸네요. 노래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월급 통장 이제 나가요. 마지막 곡으로 팝콘 펀치 팝콘 펀치 나는 다시 걸어가 라는 곡 준비해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도 오전 10시

예, 아, 원래 우리 돌림께서 방송하시기로 했는데, 네, 돌림께서 병원 진료가 생기셔서 못한다고 해서 내일 일찍 방송하고 목욕탕 가야겠어요. 원래 오늘 가려고 했는데 돌림이 수술 후에 오늘 첫 방송이라 네, 불안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려고요. 일찍 방송하고. 그래서 오늘 이따 러쉬 1시간 하는 거 외에는 내일 또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만나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오늘 2시간 여러분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 벅찬 감정이 인생의 희열을 안겨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꿈의 성질이 어떤 것이든 인간의 꿈을 꾸는 한 아름답습니다. 꿈은 팽팽한 현악기처럼 아름다운 음료를 내기 위해 삶에 긴장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것까지 모두 아름다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내어줄지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었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일 것입니다. 하루끼리 사랑이 가득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날씨가요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지금 집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놨는데 너무 추워서 얼른 제 방만 닫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이때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병원 가면 죄다 감기 환자인 것 같아요. 추워진 날씨 너무 싫어요. 우리 수고하신 흑장민님께 다 같이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5시간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저 밥씨의 여인이에요. 밥씨의 여인 달빛사랑이 다시 한번 꾹꾹 인사드립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하늘호수와 함께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말을 하다가요 가끔가다 멈칫멈칫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무엇을 읽다가 봐도 멈칫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호흡이 짧아졌어요. 어머,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변화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돼. 글 읽으면서 그 한 문장을 읽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랄까?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시간의 흐름이 많이 느끼시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니센의 노래였죠. 그리고 에스파이널의 몬스터엑스의 노래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고요. 달샤벳의 너였나봐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이렇게 두 곡 더 듣고 나오겠습니다.

뭐지? 하늘에서와 함께 한다는 약속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이정현의 바꿔, 김현정의 멍,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늘 같은 일상이고 하늘에서와 함께 했어요. 하루하루가 어찌 잘 가는지 열심히 육아했네요. 어우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 또 병원 갑니다. 이놈의 비염은 왜 이리 안 없어지는 건지. 9주째예요. 축농증 수술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해서 했긴 했는데 비염이라는 후유증을 주다니요. 힘듭니다. 낮에는 아직 덥던데 가기 싫어지네요. 아차, 어제 나갔다 왔는데 좋은 걸 득템했어요. 집 앞에 누가 책장 좋은 걸 버렸더라고요. 아싸, 득템했다 하고 무거운 걸 저 혼자 낑낑대면서 가지고 와서 정리했어요. 어찌나 좋던지. 사달라니까 안 사줘서 누가 좋은 거 안 버리나 기웃기웃 했거든요.

어제 휴무라서 그런가요? 시간 잘 갈 것만 같은 화요일이에요. 점심은 드시고 방송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파이팅 해보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축농증 그냥 두면 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은 잘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감기가요. 이렇게 바람이 차지면은 재채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도 살짝 아파지고 아직 감기가 덜 났나 봅니다. 와, 책장 득템했다고. 요즘에 제가 재활용 여기 우리 버리는 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나다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가구들이 나와 있는데 와, 저런 것도 버리나? 아직 새 거 같은데? 이러면서 보고 지나간 적 있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지만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지나간 적이 많은데 득템했다니 축하드립니다. 애들 어렸을 때는요 그냥 주워다가 쓰고요. 주워다가 쓰고요. 애들이 다 크고 나가면 새 걸로 사세요. 왜냐면 애들 어렸을 때에는 많이 상합니다. 그만 빈번하게 애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닳고 하다 보니까 까지고 이러더라고요. 가구가. 그러니까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 하면 그냥 잘 보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는 그 책장에 책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책장도 큰 거 있어야 되고요. 또 애들 다 크고 나면 그 책을 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책을 뭉짱 갖다 버렸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거 몇 권만 내비두고는 다 갖다 버렸더니만 너무 속 시원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또 병원 간다고 하니 얼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드려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신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비염 좀 얼른 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꾹꾹 절드립니다. 정인이 엄마님 얼른 쾌차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과 가득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얼른 바꾸십시오.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태댕의 걸, 그리고 하진우의 내가 삶의 이유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3일 연휴 전 직코 그래서 그런가 휴일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찌나 다행이던지 또 3일 잘 버텨보겠습니다. 3일 있다가 또 3일만 가면 또 연휴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금요일부터 3일 또 쉬네요. 그리곤 연말까지 연휴가 없다네요. 오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연휴가 이제 3일 뒤에 또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쭉 그냥 정식 그러다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25일 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연휴이던가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2월 달에는 12월 2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또 연휴예요. 연휴가 많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쵸? 가끔가다 피곤할 때는 아 내일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곤 하는데 연휴가 자주 있으면 너무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사마님 3일 연휴 잘 보내셨다니 좋습니다. 또 남은 3일 연휴를 위해서 3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고생하십시오.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는 3일 동안은 다 안 갔지만 카페 가서 놀다가 왔어요. 저희 남편이랑 둘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엄청 많습니다. 가족 다니려다가 요즘에는 많이 다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옛날에 비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구나. 연인들도 많이 오지만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 일 보느라고 둘이만 다니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그건 애들 어렸을 때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그런 날 없나요? 우리 사마님 언제나 즐거움 가득하고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노래 함께합니다.

네, 하진우의 내 삶의 이유라는 노래 저는 사실은 솔직히 파일은 있었는데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신청곡을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함께해주셨는데요. 비투비의 그리워하다,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강타의 북극성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네요. 강타의 북극성이라는 노래는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점심은 드셨나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올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잎을 들여놓고 아니 여름잎을 들여놓고 이제 가을잎을 약간 여름잎보다 도톰한 이불을 꺼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열심히 세탁기가 세탁기가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주부들이 많이 할 일이 많아요. 계절 바뀔 때마다. 물론 뭐 시시때때로다가 하지만 그래도 그 얇은 잎을 빠는 것보다 조금 두꺼운 잎을 빠는 게 힘들잖아요. 얇은 잎을이라 그래가지고 빨기가 조금 쉽다. 세탁기 하나에 두 개를 넣을 수 있다? 그런 거. 그래서 빨리 끝난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이불을 널고 왔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언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어요. 먼저 월 좀 챙겨 먹고 이불 돌려놓고 세탁소를 다녀와야겠어요. 욕실도 치워야 하는데 손이 욱신거려서 저 걱정이네요. 여튼 잘 듣겠습니다. 데드베어의 괜찮은 척 하는 밤, 그리고 슈퍼스트링 드라이브의 바로 그 순간, 희재초의 아직도 그 자리에,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극장미님도 열심히 이불 빨고 계시는군요. 아이, 그거 참 힘들어요. 그죠? 그 침대에서 다 매트라 그랬나요? 그거 다 벗겨서 빨고 갈고 하면 힘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숙명이란 어쩔 수 없나?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흑장민도 열심히 빨래 돌리고 손목 욱신거리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요. 그 무리하지 말고. 아우 죄송합니다. 자꾸 재채기가 나와서 큰일났네. 네, 우리 흑장미님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언제나 뒤에서 고생이 많죠. 고생하는 흑장미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손목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니아님 입니다. 왜 이렇게 그 이니아니가 만든 노래들이에요. 노래 참 좋아요. 노래 네 곡인가 다섯 곡 있는데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어디 시장 갈 때나 이럴 때 듣곤 합니다. 어제도 저기 운동 살짝 갔다 오는데 그 노래 듣고 이렇게 가니까 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DJ DOC의 슈퍼맨의 비애죠? 슈퍼맨의 비애 노래 청해 주셨고요. 파란의 첫사랑, 핑클의 영원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오랜만에 밥시에 오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밥 먹어야지. 방송 감사하고 맛점하세요 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나와요. 네, 감기 끝에 감기가 빨리 안 떨어지네요.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와우님 항상 신청곡 해주시는데 제가 밥시의 여인이라고 인사를 하면 항상 그 시간에 식사에 밥 먹어야지 이러시면서 저 달빛사랑이가 밥시 오면 우리 와우님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 만나 지금쯤이면 아마 다 드셨겠죠? 차도 다 드셨겠죠? 식사는 맛있게 배볼록하게 하셨나요? 와우님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핑클의 영혼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중간에 살짝 태연의 만찬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태연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해놨던 것 같아요. 덕분에 또 태연의 만찬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란의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달빛 여울님께서 달빛가의 여인이십니다. 달빛 여울님께서 애창에 멀어질까봐 그리고 선호 974의 그대 없는 하늘 이렇게 두 곡 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 다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전에 오셨을 때 애창의 여자 버전으로 다 전해드렸죠. 오늘은 남자 버전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노래를 드리고 물러가야 될까 한참 고민에 고민을 끝하다가 오래간만에 이 노래도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애주원에 원망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화사에 굿굿바이 이러다가 엔딩을 할까 합니다.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꾹뻑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이쁜 돌림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가을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러고 있으면서 지내는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쁜 돌림과 예쁜 시간 이어가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다들 안녕하셨죠?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10월 초 중반이 다 돼가네요. 앞전 방송 우리 달빛 사랑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4시까지는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 회복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더더욱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막상 몸이 아파 보니까 평범하게 밥 한 끼 먹고 편하게 걷고 웃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고 나서 건강을 챙기지 말고 건강할 때 내 몸을 한 번 더 살펴주자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정기검진도 꼭 챙기시고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잘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자리에서 하루하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내 몸에게 고생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읽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물입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쉬고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굽니까?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읽어보네요. 이쁜 돌림 아니십니까? 자, 치어리더 고예지. LG의 고예지 치어리더보다 이쁘시고 지성과 섹시함까지 갖추신 이쁜 돌림의 오랜만의 방송 감사해 즐겁게 굴러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간간이 나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많은 분들이 제 걱정 해주시고 그 덕에 또 기운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길이가 부르는 너야 그리고 태댕의 노래 도요한의 노래까지 신청해 주셨는데 그 하나 바꾸신 곡 있죠? 유의 곡까지 연이어서 네 곡 함께합니다.

누나 하시면서 호이호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방송인지 들을 수 있는 저로선 너무 좋은 일인데 행여나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도 큽니다. 컨디션은 많이 회복되신 건가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라도 들면 큰일 나니까 마스크 꼭 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가을은 가을인지 하늘이 너무 이쁘고 구름이 몽글몽글하게 귀엽습니다. 이쁜 하늘만큼이나 이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적으셨네요. 선물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호이호이님 그러다 누나한테 혼납니다. 지금 도요연이 부르는 느지남부 흐르고 있고요. 성시경이 부르는 처음 그리고 러브홀릭의 노래 그리고 진우의 노래까지 연이어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당장 한 시간 뒤에 벌어질 일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밥 잘 먹고 오늘 한 번 더 웃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좋은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체력과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금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 다음 달에는 꼭 해야지. 내년에는 꼭 이루어야지. 그렇게 미뤄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두 다리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시고 예쁜 입으로 뭐든지 말할 수 있을 때 아끼지 말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내일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글루미 썬데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신청곡 세 곡을 남겨주셨는데요. 여전히 안전운전 하고 계시죠? 추석 명절 때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 않게 쉬어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레이디스 코드 노래와 MC 모음 내일 노래까지

노래가 계속 땡큐 땡큐 하네요.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셔서 저도 정말 땡큐 합니다. 그 백마탄 아니구나 왕자탄 백마님께서 복귀 방송을 하면은 이 세 곡을 꼭 신청하겠노라 저한테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진짜로 신청하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쁜 놀림 반가워요. 감사하고 귀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퇴근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죠? 신청하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제 말이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예쁜 돌림 하시면서 달빛 바다님 다녀가셨습니다. 벌써 10월인 게 실감이 나고 눈 감았다 뜨면 27년이 오겠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됐고요. 신청곡 남기고 끝까지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화방에서 루돌프님을 뵀습니다. 한참 더울 때 루돌프님한테 땀띠 난다고 언제 뭐 겨울이 올까 했는데 벌써 11월이 다 돼갑니다. 11월이 지나고 나면 12월이 오겠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12월이 오면은 우리 루돌프님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2027년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달빛바다님 신청곡 사연과 함께 또눈 감았다 뜨면은 새로운 한 해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테이의 곡이고요. 노이의 곡과 어쿠스윗의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시간을 제멋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부터 남은 세 분은 두 곡씩 아니면 한 곡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멋대로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흑장미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목욕을 가려다가 너님이 걱정이 돼서 앉아서 들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대기 5분조입니다. 항상 감사한 분이죠. 때도 못 밀고 나 때문에 제가 힘이라도 좀 세면 등이라도 밀어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5분 대기조로 계신 우리 흑장미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청곡 중에 앞에 두 곡, 임바다의 곡과 한로이의 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 구름 한 점 있을 법 한데도 없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신나게 타고 왔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이제 1호 맞이 저녁 준비 들어갑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나 봐요. 안 어울리는데? 항상 집안일 하고 계시는 것만 상상을 해서 그런지 옷을 차려입고 라이딩을 하신다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와우님 참 멋지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풍경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자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상홍님 들어오셨습니다. 저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 흐릅니다.

아파보니 참 많은 것들이 더 감사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지 않고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가락이 자유로워서 자판을 치는데 어려움이 없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먹을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입에 넣고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고 있는 게 건강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짬

틈이 날 때 다시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꽃미남님의 신청곡이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예나님과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

출근할 때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감기까지 유행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목은 칼칼하고 코는 맹맹하고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출근해서 할 일은 또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면 하루의 큰 고비는 거의 넘은 거예요. 남은 일 하나씩 정리하고 퇴근 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오늘 저녁 메뉴 생각해 놓으셨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는 것도 좋고 약속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좋겠죠? 지금부터는 지친 마음의 음악으로 비타민 하나 넣어드릴게요.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10월 6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서버를 주고받아 보네요. 우리 뿐돌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바토니어 받아서요. 4시부터 6시까지 함께 볼게요. 원래 이 시간은 우리 악마님이 자리를 예쁘게 지켜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 왔어요. 앞서 방송해 주신 우리 이쁜돌님께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인사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방송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요. 문더일장 열어둘게요. www.innive.co.kr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그인 꼭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텐드로스 방송국이라는 메뉴가 방송국명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밖에서도 역시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채팅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방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어요.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할게요. 신청곡과 사연 남기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전문성이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가사의 음악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사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신청곡 게시판 달려가 봤더니 현재는 네 분 달려가셨네요. 계속해서 신청곡과 사연 받을 거고요. 마감하기 전에 올려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서둘러주세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웬일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려야죠. 오늘은 저는 낭만님 대신해서 이 시간 여러분 반대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름 봐요. 땡땅. 어때요? 좀 반가우신가요? 이제 오후 4시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아침보다는 확실히 퇴근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방 내려놓는 순간이 참 좋더라고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신경 쓰다 현관문 닫는 순간만큼은 아,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요즘처럼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더 그렇죠. 따뜻하게 씻고 맛있는 저녁 먹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쉬는 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퇴근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남은 시간은 저랑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필사바님께서 땜땡은 그렇고 서프라이즈 그런가요? 항상 우리 양반님이 퇴근을 부르는 여자 이랬는데 어떻게 그 저도 퇴근을 좀 불러볼까요? 우리 필사바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나님, 오늘의 드림 콘서트 시간은 오후 4시부터군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맛있는 추러스 챙겨서 1등으로 입장 완료했습니다. 신나게 즐겨볼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1등 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매 납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로 쌍님 먹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신나는 음악까지 들으면 오후에 피곤함도 잠깐 잊을 수 있겠다. 그쵸? 오늘도 역시나 신나는 노래 세 곡을 희망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신청곡은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제목부터 듣고 있으면 학창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장난스러운 기억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쯤은 조금 일탈해도 괜찮아 하는 듯한 가벼운 분위기가 있어서 오후 4시처럼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을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붐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희망하신 노래는 소연이 부르는 퇴사할게요. 제목만 들어봐도 직장인들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곡이죠. 특히나 오후 4시쯤 되면 업무에 지친 분들이 아, 나도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실 텐데요. 그 밤을 너무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낸 느낌이랑 오늘 같은 오후에 들으면 웃음이 나는 신청곡 중 하나죠. 앞서 두 곡이 좀 장당스럽고 신나는 분위기였다면 이 곡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이에요. 제 곡의 아이들이 활동했던 시절에 색깔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라 오랜만에 들으면 그때 음악방송과 추억까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세 곡 신청곡을 이어놓으니까 땡땡이 치고 싶고 퇴사하고 싶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은 아주 재미있는 오후의 직장인 코스가 완성된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죠. 주변에서도 목이 칼칼하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물도 자주 챙겨두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프고 나서 약국을 찾는 것보다 미리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약국에서 조금 특별한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0월 8일에는요, 대전 둔산 행복한 약국과 코끼리 901 약국에서, 그리고 10월 11일에는 충주 정다운 약국과 인천 티아모라 라이프 메디카사 약국에서 이기찬의 인생 버스킹을 한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약을 사러 가는 익숙한 공간인데 그곳에서 음악을 만난다면 꽤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죠.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가을바람도 느끼고 좋은 음악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기운은 잠시 내려놓고요. 남은 오후는 신나는 음악, 좋은 음악으로 함께 보자고요. 우리 상훈님께서 신청곡은 따로 안 남겨주셨는데요. 수고 많아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죠?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엔 좋은 음악도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도 있고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한번 내쉬고 싶은 날도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마음이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지치는 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음악에 기대서 가만히 있어도 되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을 천천히 달래도 좋고요. 오늘 신청해 주신 세 곡은요.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되는 노래들로 신청해 주셨네요. 살다 보면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꼭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저 내 마음 알아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하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싸이의 기댈 곳으로 시작해 볼게요. 힘들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죠. 이어지는 이아이의 한숨은요. 지친 하루에 한숨 한번 푹 내쉬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노래이고요. 마지막에 정연의 론리라는 음악은 사람들 속에서도 가끔 느껴지는 외로움, 그 마음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노래죠. 희망해 주신 세 곡과 함께 잠시 마음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다 언니 안녕하세요. 초저녁에 콘서트하러 오셨군요. 너무나도 반가워요. 저도요. 조금 늦게 콘서트 들으러 착석했습니다. 오늘은요, 아들 데리고 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낯질에는 비염으로 이비인후과 갔고요. 역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유방 병원도 다녀왔어요. 아기 낳고 겨드랑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구름도 생기고 염증도 조금 생겨서 오늘 째고 소독했는데 아들이 글쎄 대성통곡을 하네요. 본인 질려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일부터 매일매일 아들 데리고 소독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힘이 드네요. 울어도 그러려니 하고 다 나을 때까지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이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아드님 데리고 병원 투어 제대로 하고 오셨네요. 이비인후과에 유방병원까지 하루에 두 군데나 다녀오시고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나 아드님이 본인 진료받는 것도 아닌데 엄마 치료받는 모습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니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 있죠. 엄마가 아픈 게 걱정돼서 그랬겠죠. 울면서도 엄마 옆을 지켜주는 모습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내일부터 매일 소독하러 다니셔야 한다니 벌써부터 마음이야 뭐 무거우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드님도 엄마 병원 엄마도 병원 다니느라 지치셨을 텐데 오늘은 집에서 푹 쉬자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또 울더라도 그래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하고 살짝 웃어 넘겨주는 센스 아셨죠?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지금 시간 5시 25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 한 분 더 계셨네요. 우리 꿈리남님 안녕하세요. 예나님 이제 조금 한가합니다. 잠시 쉬다가 저녁 배달 준비도 해야 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제 조금 아주 조금 한가해지셨구나. 바쁜 시간 정신없이 보내다가 잠깐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잠시 쉬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숨도 좀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또 저녁 배달 준비도 하셔야 한대요. 아유, 오늘 하루 정말 부지런하게 보내고 계시네요. 지금 이 잠깐의 휴식이 저녁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볼게요.

와, 노래 신나서 와구와구 어깨가 들썩들썩했어요. 드림노트의 드림노트 그리고 QWER의 소년날다 세 곡 중에 두 곡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 장미언니가 왔어요. 바쁜 시간이 왔네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4시 채워줘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바쁜 시간이 오면 정말 시간이 쏠쏠같이 지나가죠. 잠깐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다보면 어느새 4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옛날 드림 콘서트와 함께 4시를 채워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 들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와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1호 저녁 차려주고 이제 한숨 돌려요.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쫀득이 씹으면서 사연 남겨요. 오늘 하루도 금방 지나간대요. 예나님도 방송 마치고 저녁 맛나게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세요. 방송 감사해요, 예나님. 빠잉. 2로 저녁까지 차려주시고 이제 한숨 돌리시네요. 아이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정작 내 밥 먹을 시간, 간식 먹을 시간이 제일 늦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당 떨어져서 쫀득이 씹으면서 사연 남기셨다니, 아이고, 너무 귀엽고 정겨운 거 있죠. 그래도 이럴 때는 맛있는 간식 하나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쉬어줘야죠. 오늘 하루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방송 들으면서 쉬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가족들 챙기느라 애쓰셨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본인을 위한 시간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빠잉.

오늘 마지막 사연 전해드려요. 우리 은진님 오셨습니다.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CGV 가서 영화 한 편 보고요. 잔치국수 한 그릇 타고 왔어요. 예나 언니 남은 시간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요즘에 개봉한 영화들 너무 좋은 영화들 많죠.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야, 어떤 영화를 보셨을까? 문화생활에 든든한 식사까지 알차게 챙기신 하루인데요. 영화 보고 나오면 이상하게 뭐가 그리도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는 동안 팝콘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따뜻한 장치국수 한 그릇이면 속도 든든하고 기분도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는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살짝 들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그쵸? 잠깐 쉬면서 쫀득이 하나 챙겨두신 분도 계셨고 가족 저녁을 준비하신 분도 계셨고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잔치국수 한 그릇에 여유를 즐기신 분도 계셨죠? 생각해보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하루를 꽤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작은 행복 하나쯤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요.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님께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그때 만날게요. 고마웠어요. 빠이빠이.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 곁에 어떠한 사람이 머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배신을 알지 못한다. 신의로 이어진 관계는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오평선에 흔들리는 나에게 고전이 말했다 중에서의 글입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보다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소중한 법이죠. 말보다 진심과 신의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곁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0월 6일 화요일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려요. 앞시간 우리 흑장미님 좋은 음악, 신나는 음악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쉬시면서 저녁 준비 편안하게 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건너뛰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왠지 어색함이 살짝 느껴지네요.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편안해지겠죠?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김재민의 언젠가 우리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 기억나시나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머무는가에 따라 라는 제목입니다. 좋을 때 함께 하는 친구도 참 좋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친구가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같이 놀고 같이 즐겁고 같이 수다 떨고 이런 친구가 참 좋았다면 지금은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주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 어느 날 갑자기 별일 없지? 하고 전화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도 또한 자주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가끔 생각나는 친구한테 문자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카톡을 보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난 잘 지내고 있어. 넌 요즘 어때? 아주 반갑게 답장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가을 타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반가워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선곡 한 두 곡만 더 들어보고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바비킴이 부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 나홀의 같은 시간 속에 너라는 곡 함께 했습니다. 제 시간 첫 신청곡이죠. 우리 꽃미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까까님, 우리들의 발라드 2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 연휴라는 것을 추석 때부터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이후로는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개천절 연휴도 있었고 연휴가 참 많았는데 언제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이 황금 같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사연 꼭 난 진짜 너무 알차게 보냈다 하시는 분들 사연 올려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꽃미남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바다가 부릅니다. 김성호의 회상.

허초민의 안 되나요? 한로이의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임바다의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곡. 우리들의 발라드 2를 했네요. 아, 참. 이 좋은 프로를 제가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노래를 못하는 가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애절하고,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발라드 1에 나왔던 가수들이 새록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때 막, 와, 너무 잘한다, 막 이랬던 가수들,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참 방송하면서 열심히 또 함께 들었던 곡들 꽤 많은데, 또 2가 딱 나오다 보니, 원에서 나왔던 가수들이 차르르 생각이 나네요. 덕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방송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발라드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필사마님, 안녕하세요 각가님. 꽤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개천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응급콜 없는 편안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후유증 없는 출근길을 병원이라면서 처음 맞이했다는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다행인 거예요. 특히나 이런 연휴 때 응급콜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이죠? 물론 필사마님 게또 행복이고 아픈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도 너무 다행인 거죠. 오랜만에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신청하신 곡다 준비를 했고요. 추석 명절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물론 그 개천절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개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종아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네요. 연휴 동안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서 먼저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 들려드릴게요.

회사마님의 신청곡으로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긴 연휴 알차게 보내신 분들 계세요? 혹은 정말 휴식 취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절 때 어디도 가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쌓였던 피로를 모두 풀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3일날이 토요일이었었죠. 3일날은 좀 휴식을 좀 취하고요. 4일날 그 설악산 대청봉 등반을 했습니다. 설악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짧은 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4시간, 내려가는데 4시간. 그래서 가장 가파르고 계단이 많고 험한 길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등산을 그 전부터 계획은 했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기에는 겁이 나고요. 그래서 그 쭉 준비는 좀 했었습니다. 자전거도 좀 타고 밖에 조깅도 좀 하고 그래서인지 올라가는 데는 정말 4시간이 꼬박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분들은 새벽 3시에 출발을 하신대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본다고 하시는데 새벽에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아침에 한 7시쯤 출발해서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내려오니까 1시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하러 올라가지, 내려올 걸 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래도 막상 올라가니까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 힐링하고 왔습니다. 요번에 들려드릴 곡,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신청하신 곡 먼저 들려드리고 사연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찍긴 아들 덕에 몇 시간 못 자고요. 밥 주고 할 일도 하고 점심 주고 할 일하고 아기 데리고 저 병원 두 군데 가고 힘드네요. 내일은 오늘 유방염증 부어서 째고 소독한 거 매일 오래서 내일도 가야 하고 아들 예방접종도 가야 하고 아들 병원과 저의 병원이 거리가 좀 있어서 택시 탈까 버스 타고 내려서 걸을까 고민입니다 하시는데 무조건 택시 타세요. 제가 내일 너무 힘들면 택시 타야겠어요 하셨어요.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어찌저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다 갔네요. 정신없던 하루였습니다. 각가님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하시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출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날 등산을 했는데 어제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 뻐근한 다리를 풀기 위해서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걷기 운동을 했는데 풀릴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원래 그렇게 등반하고 나면 그 다음날보다는 그 다다음날이 더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일부러 1시간 반을 걸었는데 전혀 풀리지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며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자, 신청하신 곡 우리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 꾹의 티티 들려드렸고요. 성시경의 I Love You 들려드렸습니다. 한곡더 남았죠? 김필의 난 너를 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선곡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B2B의 그리워하다라는 곡까지 두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깍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스위티님께서 스윗하게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황금같은 연휴는 잘 쉬고 오셨는지요? 오늘도 연장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 중인데요. 귀뚜라미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겐지 구슬프게 울고 있네요. 저도 배고파서 우울한데 말이죠.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아님 마트에 들러 신상 애기들 있나 보고 갈까요? 방송 감사히 들으며 퇴근해 볼게요. 가가님, 속고기는 잊지 않으셨지요? 하셨는데, 아이, 그럼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는 잘 보냈죠. 산도 타고 바다도 가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을까요? 지나고 나면 너무 짧아요.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하루가 남았다는 거. 금요일날 또 꿀 같은 연휴가 있지요. 금요일은 또 아마 안양 쪽에 가지 않을까. 거의 뭐 주말에는 쉴 틈이 없네요. 고기는 제가 우리 스위트님을 위해서 로또 복권을 매주 한 장씩 더 구매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1등 되기만을 기도해 주십시오. 신청하신 곡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들려드립니다.

소유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잔,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신청하신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아주 가끔 방송할 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신청곡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청하신 곡 신예원의 별, 오연란의 나 때문이죠. 그리고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세 곡 함께 할게요.

우리 까까옵니다 하시면서 아연님께서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까까언니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언니 방송이래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언니,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유치원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집에서 오전 7시 40분쯤 나왔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말았죠. 8시 10분쯤 버스를 탔더니 40분쯤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한 45분이 되었어요. 실습 지도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원감 선생님께서 안 좋으셨나 봅니다. 내일은 집에서 7시 35분에 나가려고요. 오늘 같은 일은 네버 절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뻐서 좋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주고 같이 놀아주니 좋네요. 내일은 부분 수업 계획안도 냅니다. 오늘 실습 일지랑 출력해서 내려고요. 다음 주에 부분 수업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언니?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까까언니 하셨어요. 너무 예쁜 아연님. 이런 아연님을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똑부러지는 아연님, 모든 분들이 다 금방 아연님을 예뻐할 거예요. 부분 수업도 잘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신청하신 곡 최유리의 각자의 길 나가고 있고요. 김민율의 모든 게 사랑이었어, 가원의 괜찮아 라는 곡까지 함께 들려드립니다.

두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더 반가웠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한번 인사드리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민님과도 멋진 시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또 있습니다. 금, 토, 일 알찬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문을 나섰는데요. 어제와 공기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낮에는 아직은 햇살이 제법 따뜻한데 해가 지고 나면 어느새 옷깃을 여미게 되죠. 계절이 바뀐다는

있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달력보다 먼저 바람이 알려주고요. 또 바람보다 먼저 마음이 알아채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괜히 따뜻한 커피가 생각이 나고요. 한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도 다시 찾게 되곤 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바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2시간만큼은요. 해야 할 일도 또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과 편안한 이야기가 있는 곳, 음악이 흐르는 곳, 하늘호수,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요 풍경. 네,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포근하게 살포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3일을 쭉 쉬고 와서 근무하기에 또 매 순간이 바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바깥 바빴더라도 지금부터는 여유롭게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속에서 11시까지 우리님들과 데이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 시간에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는가 봅니다. 네, 다이어트 하려고 굶다가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이러면 이건 안 되죠. 그냥 이른 저녁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봅니다. 네, 출발할게요. 뮤직 큐.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시죠?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네,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상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또 예쁜 카페도 찾아가고 싶고 괜히 책 한 권 들고 창가에도 앉아 있고 싶고요. 오늘쯤은 답을 몰라도 돼. 늘 잘해야 한다는 말. 네, 그런데 현실은요. 일단 이불 밖으로 나가야 생각을 하죠. 내가 다 알아주지 못해도 네 옆에 줘요. 네, 가을 감성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가 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악 따라 마음만 살짝 여행을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0: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오늘은 신청란이 조금 한가한 듯합니다. 네, 여유롭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우리들의 발라드 2 어제 첫 방송을 했는데요. 중간에 못 들어서 신청할게요. 그래요, 많이 기다렸는데 중간에 못 들었구나.
1: 그냥 지나쳤던 침묵이 오늘은 이상하게 편안해.
0: 네, 그럼 뭐 함께 우리 한우로스에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까지 남겨주셨네요. 신청하신 곡이 라유정의 기도, 민지우의 이별여행, 김소연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0: 네, 김소연 씨가 부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 이 곡을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쓸쓸하게 와 닿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1: 일도 나쁜 일도 없이 하루가 제 속도로 흘러가
2: 뭔가 남겨야 할 것 같고
1: 어제보다 나
0: 네,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3: 괜찮지 않을까 늘 특별할 필요는 없어.
0: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병원에서 직책을 맡고 있고요. 특히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휴일에 응급콜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네, 후유증 없는 하루를 보냈고요. 이니님 함께 방송과 함께 마무리 네,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또 응급 콜 오거나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그쵸?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 텐데 그래도 오늘은 응급 콜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요. 늘 환자들과 함께 하려면 이게 보람 있는 또 자부심 느끼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이 환자를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저희 한의로소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만큼은 네, 힘을 받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곡 신청해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트 버블, 그리고 슬러시의 파란, 네,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리메이크 곡이죠. 그리고요, 쿤 조크루의 파리 투나잇까지 함께합니다.

위로보다는 밥은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네,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서서 시간을 있다가 어디 어쩌면 위로는요, 멋진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봐 주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한으로서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렇게 서로가 친구가 돼서 네,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 네, 그런 행복이 늘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은 부유한 한으로서 방송국 청취자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계획대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계획은 아주 아주 잘 세우는 편입니다. 문제는요, 네,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만 아주 잘합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뭐 계획대로만 된다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많이 많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네, 여기는 한우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시간 속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배에 찬 하늘. 네, 지금 시각 10시 1분 2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이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보채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나갔다 와서인지 오늘은 일찍 자네요. 저로서는 행복합니다. 자, 이제 쉬어요. 또 낼 거예요. 노트북 꺼놔요. 네, 얼른 할 일 하고 늦은 저녁 후닥 먹고요. 자야겠습니다. 오늘 고된 하루 이니님 목소리 듣고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우리 꼬맹이 아들 내미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셨나봐요. 그쵸?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자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때 살짝 쉴 수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이요. 희재, 조. 네, 그날의 너에게. 네, 제 노래죠. 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혼자 들을 때보다 이렇게 또 음반이 나와서 함께 들으니까요, 또 기분이 또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VOS의 찾았다 내 사랑, 박효신 씨의 애니 러브까지, 네, 세 곡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 온리요 우주 최강 매력증이 나의 이니 누나 방

연휴는 잘 보내시고 근무 잘 다녀오셨어요? 늘 바쁜 우리 누나여서 바쁘게 요기조기 다녔었던 건 기분 탓일까요? 네, 연장근무하는 날은 퇴근하고 또 밥 먹고 소화시킴은 벌써 이 시간입니다. 잔인한 10월, 엊그저께 잔치 두 군데 다녀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잔치가 또 가야 하네요. 네, 받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나가기만 나가요. 네, 이번 주 회장님 오셨고 월말에 대표님 오세요. 네, 좀 적당히 오시지. 그래도 정신없이 지내서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오는 거에 조금은 막막함이 밀려오지만요. 그럼에도 꼬기보다 더 좋은 우리 누나 방송 들으면서 이 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힐링해 봅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

네, 잔치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가면 또 그걸 또 수고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미리 투자하는 거, 뭐, 아무튼, 씁쓸합니다. 그래요. 내일이 오는 거를 기대가 돼야 되고, 아, 내일은 무슨 일을 하지? 막 이러면서 계획도 세우곤 해야 되는데, 내일 오는 게 조금 막막함이 밀려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고요. 또 지혜롭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하는 한으로소와 시간 내 시간마다 힐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토닥토닥.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조유리 씨의 가을 상자, 양요섭 덤덤하게 또 안녕. 네, 세곡 함께 합니다. 저도 잘 들어볼게요.

하려던 일이 뭐든 얼마나 중요하든 우리 같이 있을까 날이 참 좋잖아.

0: 그렇게 둘.
1: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쌀쌀한 밤이네요. 슬슬 걸으러 나가야 하는데 애들이 저녁을 아직 안 먹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꼼짝

0: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럼 잘 들을게요.
1: 이대로만 있자.
0: 네,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데요. 햇볕은 굉장히 강한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그래요. 운동을 나갈 때에는 살짝 네,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운동하면서 벗어서 허리에 이렇게 묶을지언정 그래도 나갈 때는 추우니까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잘 자요.
1: 담을 수가 있을까 지금 표현한다면.
0: 네, 청해주신 곡 따끈따끈한 노래 전우성 씨죠. 네, 이대로만 있자.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 오이경 씨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야. 네, 함께 새곡 듣도록 할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는데, 네, 저는 기침 감기. 네.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침 감기여가지고 멘트가 안 나가고 있을 때는 막 기침을 막 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멘트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침을 좀 많이 한 상태. 네. 아무튼 그래요. 가을, 봄 점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쌀쌀하네 하다가 이제 추워추워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거든요. 여름보다는. 그래서 눈꽃핀 것도 좋고 그래요. 아무튼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느낌이 참 좋아서 네,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코만 고침님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한 밤 예.

0: 사랑인.
1: 네, 우리 코만고침님의 신청곡은요, 백이성씨의 나의 지옥얘기, 우주와 이승철이 우리만의 이야기. 네, 두 곡 준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나는 가을이 좋다.
1: 네,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방송 나니님과도 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0: 단풍같이 물들어.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또 감기 환자 계시네요. 저기 환자분. 아니 벌써부터 감기. 아 진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네요. 저도 가끔은 콜록콜록 콧물 줄줄 흘릴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또 코 몇 번 풀고 나면 괜찮아요. 물 좀 마시고 나면 또 괜찮고요. 이게 감기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환절기만 되면은 가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이유 없이 비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데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가끔 이제 그러다가 말다 그러다 말다 뭐 이러는 정도. 여러분들도 요즘 그 밤에 춥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전 요즘 밤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쿠션을 그리고 곰인형을 예 껴안고 있는데 그래도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자면은 모르는데 예, 자기 전까지는 계속 뒤치락뒤치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저는 맞을 거라서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 루시님도 감기 다 낫고 나시면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서 고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꼭 맞으시기 바랄게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니님도 예,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들과 함께 할게요.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노래 투척해놓고 어디 가셨어요? 아까 그게 빠이빠이였어요? 어디 가셨어요? 노래만 투척하고 나가기 있기 없기 없기 빨리 들어오세요. 추워요. 따뜻하게 제가 방 데워놓을게요. 저기 돌콩님하고 철님 엉덩이만 몇 대만 두들겨도 예 방이 후끈후끈 예 따뜻해져요. 아 철콩이 좋다. 철콩이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노래 투척 바빠이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예 도망가셨어요. 민서의 사랑인 걸까 펀치의 김미 비즈 우디 보라의 마침표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예 세 곡 함께 하겠고요. 우리 꼬미남님 보고 싶은데 왜 안 오지? 기다릴게요.

진짜 그렇잖아요. 인사를 하다 보면 보내기 아쉬워서 그 서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 잘 가, 잘 가. 또 봐.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도 왠지 아쉬워서 한번더 쳐다보게 되고 한번더손 잡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무튼 인사를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보내기 싫어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낼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할 것만 딱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추천 딱 누르고 나서 꼭 내가 이겼어. 뭐 이번은 무효야. 막 이러면서 한마디씩 더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는 내일은 꼭 이길 거야. 어? 다 죽었어. 이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보내기가 싫어가지고 신청나는 우리 돌콩님 다녀가셨어요. 꽁꽁추위가 다가오는 저녁 모두 반갑습니다요. 오늘따라 왜 이리 일이 많은지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석식을 먹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장관님과 부하들을 대동하여 가장 웨이브온에서 유자차 한잔하는 낭만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런 것도 하세요? 돌콩님 의외로 멋있다. 장관님과 데이트도 잘 하시나 봐요. 부하들도 잘 챙기지만 왠지 좀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데? 천림하고는? 추위가 갑자기 찾아올 것 같으니 월동 준비 단단히 하셔요. 돌콩님만 믿어요. 월동 준비. 저는 돌콩님이 다 해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봤지만, 비포의 센터는 철이님이 아닌 메인 보컬 겸 메인 댄서인 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모두 굿밤 되십시오 하셨어요. 메인 자리 탐나세요? 센터 자리가 탐나세요? 그러면은 콩님과 돌콩이와 바보즈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나? 근데 철콩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철콩이와 바보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보람이 위에 눈부신 계절을 달려 브라운 아이솔의 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돌콩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운 거 알죠? 선물 감사합니다.

예철님, 예, 선물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철님이 너무 조용하니까 콩님이 심심한가 봐요. 예, 신청곡은 듣고 계시겠죠? 구름이 부르는 우리는 왜, 마야의 인생은 아름다워, 임가영이 부르는 우린 다시라는 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늘 오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감사드려요.

어디 가셨죠? 신청 나가야 되는데 튕기셨어요. 들어오세요.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잔치국수 시원하게 한 그릇 사 먹고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할 페트병을 정리해 놓았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편안하네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인턴이라는 영화가 원래는 외국 영화죠. 근데 새로이 우리나라 영화로 제작돼서 많은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OTT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뭐 왕가나도 기다렸는데 뭐 인턴쯤이야. 뭐 이러다가 내년에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 저도 보고는 싶어요. 근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같이 보실 분 계세요? 우리 꽃미남님하고 같이 볼까? 예, 안재욱의 친구 여은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근데 왜 오늘은 신청곡 들을 때 다 도망가지? 실탱이 다 까였어. 아, 차였어요. 꽃미남님한테. 차였어요. 영화 같이 보기 싫대요. 아, 뭐야. 나 왕따야? 왕따였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천국 후 다 도망가. 어디 가셨어요, 은지님? 빨리 오세요. 노래 나갈 거예요. 안재욱의 친구란 노래가 리메이크돼서 또 나온 것도 있죠.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는데 안재욱 씨의 노래로 신청곡 담아주셨어요. 오셨다.

예. 동창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남자 친구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한 곡이 안재욱의 친구. 그닥 친하지도 않으면서 안재욱의 친구는 왜 꼭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가면. 예. 거의 10번 가면은 10번은 다 부르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예.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뭔가 똑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만에 듣는 곡과 함께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곡,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포스트맨의 맴돌아. 우리 행복하자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청곡 몇 곡 들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할 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시간 엄청 빨리 가죠. 행복하자님, 오늘도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을 좀 묶어놓고 싶은데 이렇게 빨리 가지?

잠이 하나 뒤척이며 한우로스의 민폐에 끼치다가 벌떡 일어나 천국 올립니다 하시면서 와생당님 다녀가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두 곡 함께 했어요. 송골매의 이 빠진 동그라미, 조아문의 눈 오는 밤, 오랜만에 함께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예, 옥탑방 백수님, 사연은 노사연이고요. 이름은 백수랍니다. 바보즈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바보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참, 바보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우리 백수님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신청하신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옥탑방 백수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 15분 정도 남았네요. 와, 14분. 예,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아이오아이입니다. 갑자기? 흑이 부르는 뭐해? 라는 곡까지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호수 24. 저는 1시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인바다의 김성호의 회상, 허채민이 부르는 안 되나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잠시만 안녕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해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이 다니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나 진심을 쏟아부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아끼지 말고 더 열심히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7일 8시를 출발해서 10시까지 지금 우스의 멋진가요? 출발합니다.

보내고 오셨나요? 그가세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놀아요. 신기한 이번 주죠. 그러니까 더 힘내시고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 시간 처음으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일반적인 수요일이라면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래도 직장인분들은 금요일부터 또 연휴니까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운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신청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신촌나의 필사마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래는 수요일이면 쉬어야 하지만 1시에 보호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병원에 잠시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환자 평가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3일에 해줬네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연휴가 없다고 합니다. 힘내서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보호자 면담 잘 하시고요. 그래도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후딱 업무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집으로 가셔서 휴식 계속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곡들 세 곡 주셨는데요. 내일의 스테이, 정은지의 스테이, 시아의 스테이 세 곡 함께합니다.

신청단의 상하윤님 다녀가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엄청 고생 많았었는데 새 직장에 오니 출근길이 밝아졌습니다.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레이지본의 Do You Yourself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닉네임이 조금 나식 있는데 한동안 바쁘셨나 봅니다. 간만에 뵈니 두 배로 반갑고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조심히 하시고요. 정해주신 곡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인엄마님 신청단 다녀가셨네요. 우수오빠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도 피곤한 정인이 엄마입니다. 아들이 요즘 또 새벽에 깨고 해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기다 오늘 또 오후에 나가야 되네요. 아들 예방접종 하러 가야 하고 거기다 저 겨드랑이 염증으로 부어서 째고 치료한지라 매일매일 소독하러 가야 하는 집에서 할 수 없는가 봅니다. 아기 데리고 매일 나가야 한다니까요. 무겁고 허리 아프고 미치겠네요. 살려주십시오. 오늘은 빨리 집안 일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추워진 만큼 몸 관리 잘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요즘 정인 엄마님만 보면 제가 엄마는 위대하다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도 위대하고 정인 엄마도 위대하니까 하나하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함께합니다.